진다이지 리파노 유라시 핀티 사타바르트 김바클레이카 리브라우 아스바오지 바구다 마네 고피게나 김바카 마위르게 김보시로 시아코로 쿠망구이투 쿠프로빈시 바네마다고 제마다 아리야이 워투가다리라 야신시야나이 김바클레이카 김바클레이카 마니 쿠팡가리 마세마 Aripong, Kongurusia, Abraham Chenewa Radio.